0: Music. Music. Music.
1: 이지 마땅이 이지 막장이 이지 마땅이 이지 막장이 됐다가 빠빠다 민나 암 아큐 꾸이기 꾸이기 꾸이기 꾸이기 니거니 아큐 꾸이기 꾸이기 꾸이기 꾸이기 이 마포 니꾸리 무시딩이 난 니까이띠니 마마 난 아가라 됐다 지와츠 아가당아를 뽕하십니다. 하시야, 하시야, 하시야, 하시야, 하시야. 다 나오. 지바짜가 저,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자가요, 같이 왔